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이만 거래는

0: 게 있어. 이게. 그게 뭐지? 정말 아프리아도 누군데 가.
1: 저요, 무슨 언제 비었는? 성세를 아프리아 맞기나. 근데 여기 이제 이제.
2: 아, 이제
3: 봐도 MPD.
2: 아,
3: 알았어. Music player demo.
2: 알았어. 이거 이제 이제 미팔이다. 레이아, 레이아.
0: 월사리 분들도
2: 아니야.
0: 레이퍼이죠.
2: 완전 비구르 운동.
0: 그러니까. 레이퍼
2: abbiamo deciso out.
4: Okay. Penso che sia lo scarico tappato, perché l'acqua esce da sotto la doccia.
5: Dov'è il mocio che è arrivato per pulire?
2: Sì. Però ho rimesso la cosa a posto, la cosa a posto.
4: Vabbè, me ne occupo.
2: Poi ci voleva un client
5: inferme.
4: La macchina? Ma come?
2: Un macchinone!
4: No! Vaffanculo, Cristo Dio. Ma su che cazzo di canale sta?

0: 들은 사실은 이제 문에다 찍을 때 이제 세 개 그룹 뽑기 때문에 정말 거기를 떨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뽑기 때문에
1: 빼줍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럼요.
1: 아니, 정말 뜨거워.
0: 그래서 시작하는 자의 파워 빛이 이것을 빛이 빛이 빛이
2: Да, но вот я работал, потому что ты не знаешь, что это. Да, ты говоришь, просто вот джо.